0: How could you be so pretty? 놀라워 우리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정해졌던 운명 이 너라고 난 확신했어 꿈이 아니라면 내 손을 잡아줘 바로 지금
1: Why? It's all yours, please.